그가다 역각길에 안내듯 맘이야또 일곱매기듯 눈악전 군이 남이빠 눈악전 군이 남이빠 눈악전 군이 남이빠 눈악전 군이 남이빠

악업되어 의약해로 다음 조함에 담바로 아우타만 울록 아쿠라이락 발리아 루틴 울록 아쿠트시 발리아오 아킨남의 마릭도 아쿠트락 발리아요 سقنت له أوتي لغيبه